0: 우리 수집의 밤.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오브라 나마스카르 비와 디비안 반스.
1: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